와 예미 예 아 아우라지 와 예미 예 와 잘놈는 니파 난카 니파 쓰레야이 니파 캐시야무아 나원 디야 호페오 난 수원 내 우라지 감야야야이요 헤이